0: 엄마들.
1: 응. 알아. 아이, 아이, 아이.
0: 너도 너도.
1: 연대. 개치대. 아하.
2: 살롬. 답변.
0: 어때?
2: 업.
0: 응?
2: 마. 마마.
0: 어? 아?
2: 나.
0: 입.
2: 어?
0: 요.
2: 아. 살롬.
1: 마마.
2: 나변.
1: 마.
2: 문화. 어? 어? 아하. 앗.
1: 아?
2: 아야. 아, 나. 아. 연두야. 엘린!
0: 아이!
1: 봐봐! 연대!
2: 도넛!
0: 응?
2: 부스!
0: 나만!
2: 아! 홈슈날!
0: 야,
2: 아, 나.
0: 야, 야, 야.
1: 아, 살롬 닥터.

0: 해노 해노 컷 컷 컷 빌런 아하 베노 베노 베노 베노 깡깡깡 못박 수
1: 아 네
0: 못박 포쉬 깡깡깡
1: 응 못박
0: 에바 으하하하하
1: 예 어 아
2: Filo, une, sepes, ma.